0: 잘 하는 것 같아요. 입니다. 잘 하고 있습니다.
1: 리베리토 del valle.
2: Dale,
1: Lazo.
0: Gracias.
1: Acompaña esta buena gitana.
2: Lazo. Dale, las fatiguitas negras.
1: Que les hay.

0: 나노 나노 나네 보고 바이 보고 보고 바이.
1: 비센테 아미고, Bulerías, Las Cuatro Lunas, de su trabajo Memoria de los Sentidos.